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태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재 용도 변경을 의미합니다. 플래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식단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쇼핑 목록에 맞춰 구매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피하기, 줄이기, 수리하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불만을 갖곤 합니다. 병중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쾌유를 청해보지만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느님 입장을 변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나는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며 하느님께 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던 어떤 시인의 말처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답을 하느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그분 계획에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과 거래가 아닌 무상의 관계를 맺도록 은총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해야 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친교, 무상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무상의 관계란 시장에서 거래하듯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주며 친교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개방이며 귀 기울여 들음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 삶이 다만 그분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청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삶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내가 연약한 몸을 지니고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은총 덕분입니다. 은총은 형제들과 맺는 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은총은 우리의 생활 변화를 수반합니다. 은총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와 맺는 관계를 돌보게 됩니다. 충만한 은총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번져나가는지, 나도 주님의 충만한 은총의 삶을 베풀고 살고 있는지,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혹시 나로 인해 상처 입은 형제는 없는지, 주위에 소외된 형제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유혹과 악에 떨어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함은 충만한 은총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 위한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은총 안에서 순수한 것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온 여러 형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마음에 앙김이 남아있는 형제, 마음이 상한 형제는 없는지, 혹시 나는

0: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은총 대신 내 것만, 내 아님만 돌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1: 일본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교회는 성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느님께서 저술한 사람들에게 그 책을 쓰게 하고 비추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 저자들이 받은 비추임과 인도를 신학 전문 용어로 감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서 저자들이 구원 역사의 일정한 무대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을 인간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신 당신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그릇됨이 없이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성서의 어떤 예언도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는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천지 차이. 자주 걷는 산책길 옆, 작년부터 거의 1년째 새로운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올여름 완공된 교회는 꽤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어느 날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걷다 우연히 그 교회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청년부 예배 시간을 보니 주일 오후 1시였다. 성당 미사 시간과 겹치지 않아 내가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였다.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미사 참석률이 줄어들어 고민하고 있던 터라 그곳 교회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했다. 나는 곧장 교회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근처 성당 신부인데요. 혹시 제가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사무실 직원분께서는 내게 잠시 앉아 기다리라고 한 다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깔끔한 옷차림에 젊어 보이는 남성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가 내게 말했다. 자신이 이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인데 잠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자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새로 지어진 교회의 깔끔한 카페테리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목사님이라는 분과의 생애 첫 만남이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 보는 내게도 굉장히 친절하셨다.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는 내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새로 지어진 교회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셨다. 사실 나는 우리나라 목사라는 집단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한 내용이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난 목사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평범하고 인심 좋은 목사님. 많은 이가 바라는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에 가까운 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채널을 통해 접하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 확정짓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나는 감사의 의미로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다. 그리고 주일 청년 예배에 참석해보았으며 며칠 후엔 목사님과 점심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자. 겪어보지 않고 확언하지 말자.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되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아끼자.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간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시 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샤를 구노가 함께 만들어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성모성 아베마리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파와 구노 작곡의 아베 마리아 성모송이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 요크라이버 첫 프렐류드 중에서 나타난 그 선율을 구노가 또한 성모송 텍스트를 붙이며 만들어진 곡으로 바흐와 구노의 작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모송 감상해 보셨고요. 바흐 작품입니다. 양들은 평안히 풀을 뜯으리라 라는 제목의 곡 신용욱의 목소리입니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독일어 텍스트입니다.

0: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2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내고 사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꿰찔린 성심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날마다 새롭게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라며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맡기고 봉헌한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요 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서 당신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뢰에 찬 의탁이라면서 사제직은 그분 성심에 따라 빚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곧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고 물류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국제의 유가 하락과 함께 뉴질랜드

대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그동안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해 왔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상승 기대치가 낮아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유가 하락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웨스펙 등 경제 분석가들은 합의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며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 즉각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가 유지된다면 뉴질랜드 금리 상승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 정책 변화를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향후 물가 지표와 국제 정세의 안정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 시몬 브라운은 보건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건위원회 헬스 엔젤 보드를 재구성하고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건 당국의 리더십 부재와 느슨한 총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공서비스 노조 PSA와 같은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단순히 보건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부문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병원들이 낡은 IT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자금 재조정과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료협의회 메디컬 카운슬 지도부 교체를 두고도 정치적 간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상징적인 청사인 비하이브가 노후 설비 문제로 인해 최대 18개월 동안 비워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물의 전기, 기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수명에 도달하면서 대규모 보수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건물의 핵심 인프라가 오래전 설치된 것으로 향후 고장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사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운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 이상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사기간 동안 총리실과 장관실, 정부 부처 직원들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공사 범위와 일정에 따라 이전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B5는 1970년대에 완공된 뉴질랜드 행정부의 중심 건물로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근무하는 국가적 상징물입니다. 정부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보수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기회입니다.

MOE, B-HIVE 개보스 사업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상세한 비용 추정과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최종 공사 여부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국가 핵심 행정시설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면서 만약 총선이 치러진다면 좌파 진영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낙타 의례의 최신 탈봇 밀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녹색당의 지지율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보다 4% 상승한 수치며 4월의 7%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탈봇 밀스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여론조사를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주요 정당 지지율은 노동당 34%, 5월 대비 2% 하락, 국민당 29%, 최근 3개월 연속 동일, 뉴질랜드 제1당 12%, 5월 대비 2% 하락, 녹색당 13%, 5월 대비 4% 상승, 액트당 6%, 1% 하락, 디파티 마오리당 2.6%, 5월 2.2%에서 상승했습니다. 액트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선인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지역구 의석 확보가 예상돼 차기 국회 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봇 밀스 여론조사의 현재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집권 연정인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 제1당의 탈봇 밀스 여론조사의 총 지지율은 47%입니다. 선거위원회의 MMP 혼합 비례대표제 의석 계산기를 적용하면 이들은 총 59석을 확보하게 되며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좌파 진영인 노동당, 녹색당, 대파리 마오리당의 합산 지지율은 49%로 계산되며 의석수는 61석으로 과반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히킨스가 21%로 여전히 크리스토퍼 럭승 총리 20%보다 앞서 있지만 격차는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윈슨 피스터스 부총리 겸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의 선호도는 14%로 5월보다 3%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 운영에 찬성 42%, 정부 운영에 반대 51%, 정부 운영에 반대 51%로 나왔습니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국민당 액트, 뉴질랜드 제1당 연립정부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 장관인 윈스턴 피터스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3,300만 달러 규모의 이민 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장관들을 오도한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부 장관 에릭 스탠포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이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정반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생체인식 역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독립검토 보고서는 기업혁신고용부가 해당 사업에 발견된 청렴성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진행될 공공서비스 위원회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 신원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측정 가능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0: 36도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0: 산사태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예상 생존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가 위험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 NEMA는 수요일 오전 국회 심사청문회에서 이 위험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 NEMA 최고 경영자인 데이브 가우는 2024년에 발표된 생존율 추정치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밀포드 사운드의 좁은 지형 특성상 대규모 산사태가 쓰나미를 유발할 경우 한 번에 최대 4,000명에 달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우는 의원들에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생존율은 약 4에서 5%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밀포드 사운드 해저 바닥의 약 40%가 과거 산사태 퇴적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피어로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규모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우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포스터 의원은 밀포드 사운드의 숙박시설이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홍수 위험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개발을 제안하는 것처럼 어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재검토하고 추가 개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재난관리청 NEMA 최고 경영자 가우는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관리 및 복구부 장관인 마크 미첼은 정부가 위험관리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는 하되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이나 관광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상징적인 청사인 비하이브가 노후설비 문제로 인해 최대 18개월 동안 비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물의 전기, 기계, 설비와 안전시스템의 수명에 도달하면서 대규모 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건물의 핵심 인프라가 오래전 설치된 것으로 향후 고장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사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운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 이상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사기간 동안 총리실과 장관실, 정부 부처 직원들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공사 범위와 일정에 따라 이전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하이브는 1970년대에 완공된 뉴질랜드 행정부의 중심 건물로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근무하는 국가적 상징물입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현지 시간 이란이 이번 종전 양해가

약속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다르 군주와 회동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년 시간 이란과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공습을 다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 앙레뱅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MOU는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망한 고 오토 원비오 유족이 제기한 북한 관련 동결 작은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원비오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자 결정문에서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 1,065.73달러 약 26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웬비오시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 10일과 1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선관위 해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동의한다 73.4%, 동의하지 않는다 20.1%, 잘 모르겠다 6.6%로 동의 쪽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동의한다의 경우 매우 동의가 52.8%에 달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도 9.9%로 조사됐습니다. 동의로 대답한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 81.2%, 부산 울산 경남 77%, 경기 인천 74.5%, 서울 73.5%, 강원 제주 73.5%, 광주 전남북 67.7%, 대전 세종 충남북 6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광주 전남북이 충청 지역보다 선관위 해체에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73.6%, 여성 73.2%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5.8%,
30대 74.1%,

0: 40대 74.8%, 50대 75%, 60대 77.9%, 70세 이상 71.2%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흥미롭게도 자가행위가 되어 있다고 하는 40대, 50대 세대의 성관위 해체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9원 8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8원 6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1원 0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닌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푸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누전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거닐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트 광장부터 머큐리 레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거닐어 보실 수 있습니다.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그레니든 도서관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18일,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그랜 이든 라이브러리 1232 그린델 로드 그랜 이든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마운트 로켓 도서관 안내입니다. 마운트 로스킬 도서관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일부터 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마운트 로스킬에서 있습니다.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